마치기가 또한번 차원이 오니까요. 방금 왔는 부자, 방금 왔는 부자. 나는 두 개 분이 다시 나한테 들으면 빨리 다시 차원이 오니까요. 마치기가 또한번 차원이 오니까요. 방금 왔는 부자, 방금 왔는 부자. 나는 두 개 분이 다시 나한테 들으면 빨리 다시 차원이 오니까요. 마치기가 또한번 차원이 오니까요.